0: 들었어요?
1: 당연히 봤지.
0: 뭐예요?
2: 이거는 우리가 아는 종이 아닙니다.
3: 정비 챙겨.
1: 들어가는 거야.
0: 네.
1: 하나, 둘, 셋. 개새끼, 그럴 줄 알았다.
4: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!